이런 거 드시고. 망! 까르만 마린 군덕임, 까르만 마린 군가하기 까라이 되기는, 이마, 람람마시부, 마린 게 하우누비리비라. 하이레포마담 가다, 마린 게 하우누비 사르비, 이마, 반도비네. 누가, 이마, 아디네. 아, 뭐랑 군가하다, 뭐랑 군덕대네, 뻔하, 우싱노, 하루길 낙보니. 능가세 이마, 까나노, 강대대 학문이 무언능 레호로고 하이네 숨느나.